0: I'll be right there.
1: He knows your music.
2: 3代 부당 3代 3代 3대 부당 그녀 FM 네가 힘든 음악 부당 그녀 FM 해봐 쇼
3: 3代 부당